0: 라디오 #point10 #point9
1: Radio Hood. Cortiendan gubasa. Dena peşkeş giren.